0: 무섭게 것도 안 나다.
1: 무섭게
0: 되었어.
1: 와이 와이 와이 와이
0: 왜 너 장만이 장만이 장만이 장만이 Bien des amants du feu,
1: passe le charité.
0: Et bien des amants du feu,
1: passe le charité.